피아노 같은 말하는 오이 오이 이 노리 노인도 따라따라 어이따 보이는 거 뒤에 땅이라 이 오이야 이 바이야 우 땅이라 니 이반 베시라 이 땅이라 다시 또 원 또 한 대 봉나 보라 이런 데 나오는 것이